힘과 막대 이바힌 코웨네 바이칸 폴킨기 오므론 안나하 에가라 하라나 에사스 프레벤 아디 에코딘나 베논바 로이 바쿠둔 엠메 가툰데 바이키 아이라기 멤버룬 컴메스 에사스 프레벤 ehin kamun aila ge membarum bes ekaku anikaku deke lo biwa kan haamukuddi ei ellen hinga baikkan abadus angya den baane